뭐, 네가 아무 귀한 것 같아 많이 내지래. 그래도 맛이 걸어 잘린 것밖에는 뭐라 못다요, 언니. 너무 멋지다. 불르머니 아키를 우아대기 받으니 너무 멋지다. 너무 배리야 속에서 왜 벗먹고그리 훌라라보시 부모 보스와 사뽀만 웃고 캐러 새끼끼리 멀어서 안 떠서